하지 마, 엄마. 엄마. 엄마. 나 그냥 빨라, 엄마. 엄마. 엄마. 엄마. 엄마. 엄마. 엄마. 엄마. 엄마. 오이나김 싹내지 마, 엄마. 엄마, 이리 와, 엄마. 애는 벌써 올라가기 뭐 거글링은. 홀로 몰라고 가빠리도 엄마 땀벌리, 엄마. 그럼 앞에 숲이 나갔대. 아콜라기라기 벌써 싹내지 않나이. 엄마. 엄마. 엄마, 이거 뭐 잡았다고 그러지 마, 엄마.